OK, 보시죠. AFS Chronicles Chapter 4, Verse 19. 네, 예비 진학한 세모아 캐시에, 아, 캐시에, 아나파이, 베비 아우비아라, 아, 예, 쿼라리 냥쿠파이님, 나, 워노아, 워헨, 수아보야 호바이, 나, 어마이에, 에야, 모딩, 수아호, 어마이에디에, 어마이에, 아모딩, 엔티, 어노, 아나, 예, 다, 노, 어노, 네, 아디에, 니나, 어노, 네, 여보아포, 네, 카마포, ono ye sabi nshia e urate e nshia no aki eni bebi jina e nshia no pa ke bebi die eni bebi jina alright anapay medin di ufureata and yami nkwa na miwasi ete muna miye sabi edonai pepepe na yapon eh no na pepe na yapon all right unumia adanu bi danu bi kapo sa nyumi na mnum sa dunia Just to the for we are.